0: 마음에도 비가 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지켜주리라 믿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탐욕의 구멍, 교만의 구멍, 불평의 구멍이 생겨 좋은 생각들이 슬슬 빠져나가게 됩니다.
1: 매일 신발끈을 조이듯 마음도 아침마다 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발에 모래가 들어오듯 유혹이 들어와서 삶을 힘들게 합니다.
0: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얇고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조심하면서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가꾸어 보세요.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0: 우리가 상식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로 판명되거나 새롭게 발견된 과학적 결과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습관들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도움이 되지 않거나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이라고 합니다. 건강상식 코너에서 좋은 줄 알았는데 실은 몸에 해로운 습관 1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중에 잃어버린 잠을 주말에 따라서 잡을 수 있다. 아닙니다. 매일 7시간 내지 8시간씩 잠을 자주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자야 하며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는 것은 심장병과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자지 않는 사람들의 체질량과 허리치수도 측정했는데요. 두 지표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 건강한 몸을 위해 반드시 비타민을 섭취해야 한다. 아닙니다. 의사만이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을 정확히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임신의 경우 비타민 복용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식단으로도 몸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을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꼭 샤워해야 한다. 아닙니다. 너무 자주 샤워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바디 클렌저와 결합된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층을 박탈해 건조함이나 벗겨짐, 균열 등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서 감염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씻는 것을 좋아한다면 찬물로 샤워하고 바디 클렌저를 매번마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재채기나 기침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면 괜찮다. 아닙니다. 숨을 참거나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 옆 책상에 앉은 사람의 재채기나 기침으로부터 감염을 막을 순 없습니다. 감염을 막고 싶다면 아예 아픈 사람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재채기는 초속 5m의 속도로 세균을 퍼뜨리는데요. 이는 퍼져나가는 세균 숫자가 너무 많아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넉넉히 나눠주고도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0: 그리고 식사 후 매번 이를 닦아야 한다. 아닙니다. 하루에 두 번이면 충분한데요. 특히 단 것이나 산성을 띤 음식을 드셨을 때는 바로 양치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치아의 에나멜이 산성에 의해서 부드러워져서 치약의 연마 성분에 취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식사 후에 구강 세척제나 물로 간단히 입을 헹구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약으로 이를 닦는다면 적어도 30분 후에 닦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 후 물로 구강을 헹구기만 해도 충치 유발 성분의 70%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점심 드시고 낮잠을 자면 좋다. 아닙니다. 식사를 하고 바로 자면 살찌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잠을 자러 갈 때 우리 몸은 칼로리를 태우는 대신 비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식사 후 잠을 자는 것은 체중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식사 후에 낮잠을 자고 싶다면요, 먼저 칼로리 중 일부를 소모하기 위해 20분 동안 산책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0: 항상 집을 완전히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외부의 미생물이 몸속에 침입하면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체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완벽히 위생적인 환경에서 산다면 항체들이 대항할 것이 없어져 훈련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또한 극도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일부 방향제들은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다면 너무 깨끗한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1: 전자레인지는 우리 음식이 건강한 요소들을 파괴한다.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전문가에 의하면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우는 다른 방법보다 영양 성분을 더 잘 보존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빠르게 가열하는데요. 이것은 비타민C와 다른 유용한 요소들이 용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음식을 뚜껑으로 덮고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함께 넣으면 좋겠습니다. 더 빠르게 가열되고요. 수분을 잃어버리는 것도 방지해줍니다.
0: 그리고 잠은 많이 잘수록 좋다. 아닙니다. 8시간 이상 자는 것은 무기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연구센터의 한 교수는 8시간 이상 자는 것이 뇌가 깨어나는 것을 방해해서 느릿한 느낌과 생각을 전한다고 합니다. 잠은 8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으로도 피곤함을 느낀다면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졸음은 만성질환의 징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 알람 시계를 쓰는 것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닙니다. 일본에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요, 자명종 시계를 사용하는 것이 생물학적 리듬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알람에 의해 잠에서 깨면 혈압이 올라 전투 상태에 돌입하는데요, 이것은 결코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잠에서 깰 때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없다면요, 점진적으로 깨우는 알람을 찾아보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0: 모든 선글라스는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안과 의사들은 값진 선글라스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밝은 빛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동공이 축소되는데요. 선글라스를 쓰면 그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싼 선글라스는 눈을 보호하는 것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권명 가수가 부릅니다. 내 곁에 돌아와줘요.

계속해서 우리말 우리글 코너에서는 구정의 선생님이 수필을 준비했습니다. 줄렁이는 물은 깊지 않다. 길가에 고인 빗물 한 웅덩이가 찰랑이고 있었다. 어제 내린 장맛비가 남긴 흔적이었다. 지나가는 차바퀴는 물속으로 파고드는 검은 덩어리 같았고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걸음은 무심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때마다 물은 몸부림치듯 요란하게 흔들렸다. 파문과 파문이 부딪혀 튀어오른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수천 개의 작은 유리 조각처럼 반짝였다. 그 활활 타오르는 듯한 에너지, 쉼없이 일렁이는 모습은 마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샘물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그 웅덩이는 겨우 발목까지 찰랑거릴 만큼 얕았다. 호수나 강처럼 제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오로지 바깥에서 가해지는 충격에 의해 표면만이 아파하듯 일렁이는 것이었다. 그 출렁임의 정체는 깊이가 빚어낸 장엄함이 아니라 얕음이 만들어낸 과장이었다. 이 모습을 보니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교란하게 슬퍼하는 네가 진정으로 가장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은 아닐 때가 많다. 가장 결정적으로 자신의 삶과 생각을 드러내는 네의 그 화려한 열정 뒤에 실상은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한 공허한 메아릴 때가 부지기수다. 예쁘게 편집한 여행사진, 완벽해 보이는 식탁,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 그것들은 모두 필터를 씌운 출렁임에 불과하다. 수많은 좋아요라는 박수를 받는 그 물결은 그 아래 감춰진 진정한 깊이가 생각만큼 깊지 않음을 오히려 증명한다. 진정으로 깊은 물, 깊은 마음은 바람에 살짝 일렁일지언정 쉽게 출렁거리지 않는다. 모든 외부의 소음을 삼키고도 그 중심에는 고요의 섬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한때 그 출렁이는 물을 진심으로 동경했다. 모두의 시선을 끄는 그 활발함과 유쾌한 수다. 끊이지 않는 모임과 여행의 기록들이 마치 인생의 승리자처럼 보였다. 그 소란스러운 표면 아래에는 분명 값진 깊이와 내용이 가득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막상 그 물속에 발을 담가보니 모래와 자갈로 된 바닥이 너무도 선명하게 너무도 쉽게 드러났다. 그 얕은 물이 만들어내는 파도는 나를 적시기보다 오히려 내 작고 여린 마음의 배를 그 모래톱에 좌초시킬 뻔했다. 그 속에서 찾은 것은 깊이가 아니라 깊이에 대한 집요한 허세와 피로였다. 인생에서 만나는 깊은 감정과 사유는 마치 강물과 같다.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흐름은 굵고 지속적이며 돌을 던지면 잔물결이 은은하고 오래도록 퍼져나간다. 반면 세상의 많은 줄넘임은 이 길가의 빗물 웅덩이와 다르지 않다. 일시적이고 외부에 의존적이며 그 소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더 나아가 그 속에 내 마음의 배를 함부로 띄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야 알겠다. 진정한 깊이는 언제나 고요함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먼지 한 톨 날리지 않은 도서관에서 책 한 권과 마주한 고요한 오후의 시간. 세상의 시끄러움이 잦아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일에 몰두하는

그 우물의 물은 표면에 화려한 거품을 내지 않을지 모른다. 세상이 보기엔 조금 단조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 진심어린 돌, 깊은 생각이라는 돌을 던져준다면 그때 일렁일 파문은 고요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지구 반대편의 마음까지 닿을 수 있을 만큼 깊고도 맑을 테니까. 길가의 빗물은 마를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비가 내려 새로운 출렁임이 생기겠지만 내 우물의 물은 여전히 고요하게 그리고 한층 더 깊게 그 맑음을 지켜나갈 것이다.

네, 김미화 가수가 부른 노래 당신만을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용, 제작의 이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온 신전입니다. 또한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아테네를 재건하면서 건설한 여러 개의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에는 소박함과 정숙함을 추구하는 아테네 시민들의 심미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687년 토이기군과 베네치아군이 아테네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토이기군의 탄약 창고였던 파르테논 신전이 베네치아인들이 쏜 수류탄에 맞아서 화약고가 폭발한 데서 아테네의 왕관이라 불리우던 파르테논 신전은 하루 사이에 폐허로 됐습니다. 비록 폐허로 됐지만 파르테논 신전의 전례 없는 크기와 보존된 모습을 감안하면 파르테논 신전은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골짜기임이 틀림없습니다. 건축의 고전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447년에 건설됐습니다. 당시 아테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번영을 누릴 때였습니다. 아테네가 그 간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은 것은 모두가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긴 아테네의 시민들은 10년이라는 공력을 들여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기원전 438년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이 드디어 락성됐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파르테논 신전을 아테네의 보호신인 아테나에게 선물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으로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이며 인간이 창조한 가장 완비한 신의 집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길이가 69.5m이고 너비가 30.5m인데 모두 무늬가 세밀한 요백색의 대리석을 가공해 쌓았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비바람에 부식되고 산화되어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짙은 금황색의 광택을 잃지 않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신전에 그다지 높지 않은 인자형 지붕 아래에는 창문이 없는 장방형의 내전이 있습니다. 이 내전에는 아테나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높이가 12m에 달하는 아테나 신상은 아테네의 저명한 조각가 피디아스가 조각했습니다. 나무와 황금, 상아를 사용하여 아름답게 만든 아테나 신상은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에 아테네의 장인들은 일부 잔존하는 아테나 신상과 사책의 기록에 근거하여 대리석 조각상을 만들어 신전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신전 앞면에는 현관과 도리아식 원형 기둥이 받쳐진 복도가 있습니다. 신전 외곽에는 46개의 도리아식 원형 기둥이 빙 둘러져 있고 기둥과 내전의 담벽 사이는 거리가 있어 복도가 넓은 감을 줍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한데 그 어느 한 곳도 몰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절단하고 부드럽게 조아서 쌓았기에 조금도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둥은 대리석을 여러 층으로 쌓은 것인데 매우 정밀하게 가공했기에 마치 하나의 돌로 세운 기둥처럼 미끈합니다. 원형 기둥은 오목하여 광학적으로 착시 현상을 교정했을 뿐더러 광선과 그림자의 작용으로 기둥의 곡선미가 두드러집니다. 오목형의 수직선은 시각적 절조감을 빠르게 하여 기둥 위의 조각물로 시선을 재빠르게 이끌어갑니다. 기둥의 조항부가 간으로 보이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 조항부의 직경을 상하부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하는 기법도 사용했는데 이런 배불림 기법은 건물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천재적인 건축가 이티노스는
빈틈없는 계산과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 직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거리 간격을 모두 다르게 한 데서 건축물의 곡선미를 크게 살렸습니다. 도리스 양식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파르테논 신전은 얼핏 보기에는 직선과 평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곡선과 곡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둥의 간격을 균일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시각 효과에 따라 다르게 조절하는 등 사람의 작시까지 감안해 곧바르고 균일하게 보이는 과학적인 건축법을 이용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생명력이 있는 유기적인 총체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거대하고 우아하며 안정감이 넘치는 조각 예술 작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유럽 고대 건축의 모범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세계로부터 나를 찾는다. 그리스인들은 현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고대 신화를 철학과 시가, 연극, 그리고 조각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오늘까지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석판 조각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리아식 기둥의 문미와 깊은 부조, 삼각형 벽체의 조각, 그리고 내전 문미에 있는 부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밀한 부조와 조각품은 대부분 훼손됐거나 박물관에 소장됐습니다. 동쪽 기둥 위의 부러지에는 많은 부조가 있습니다. 부조는 주로 통치권을 두고 거인족과 싸우는 신들의 무용담과 아마존인과 싸워 이긴 테세우스, 켄타우로스와 싸우는 아테네 여웅들의 이야기가 묘사됐습니다. 신들과 여웅의 육체는 곡선미와 건강미가 흘러넘치고 모두 젊은 청년의 모습이지만 적들의 모습은 추악하고 동물 같은 존재 혹은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북쪽의 군상에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서쪽의 삼각형 벽에는 그리스인들이 아마존인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쪽면의 삼각형 벽에는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나가 탄생하는 조각상이 있고 서쪽의 벽체에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테네의 수호신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조각물이 있습니다. 내전 문미에는 봄 아테네의 명절 분위기가 돋보입니다. 성대한 축제에는 긴 행렬이 이어지는데 그 속에는 술동이를 이고 가는 청년과 엄숙하게 걸어가고 있는 단아한 소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양과 소를 제물로 끌고 가는 사람과 피리를 부는 사람 및 기마병들도 보입니다. 동쪽 부조에는 아테나에게 드릴 도포를 만들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테나의 탄생. 동쪽과 서쪽의 삼각형 벽에는 아테나와 관련된 립체형의 인물 조각 장식이 있습니다. 비록 서쪽 벽에 묘사된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전투 장면들은 크게 파손돼 잔해가 별로 없지만 동쪽 벽은 그나마 잘 보존됐기에 서쪽 벽의 진면모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동쪽의 인자형 박공예는 올림푸스산에서 일어난 기적을 조각했습니다.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가 의자에 앉아 머리에 동통을 느낄 때 불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를 들고 제우스의 머리를 쪼갭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황금 갑주를 입고 손에 창을 든 아테나가 뛰쳐나옵니다. 지혜와 용맹

여행의 여신 아테나가 태어나자 조용하던 올림푸스산은 삽시에 들끓었습니다. 무지개 신 일리스가 옷깃을 날리며 달려와 먼저 아테나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상자 위에 앉은 곡물의 신 데메테르와 그의 딸은 빙글빙글 춤을 추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표범 가죽과 도포를 펴놓은 바위에 비스듬히 앉아 태양의 신 헬리오스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박공의 서쪽 변두리에서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탄 황금 마차가 새벽 바다 위로 달려옵니다. 우측에는 세 명의 여신이 있는데 그들의 자태는 전반 그림과 대칭되게끔 구도적 감각을 잘 살렸습니다. 왼편의 여신이 아테나의 탄생을 의식하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가운데의 여신은 벌써 춤을 춥니다. 오른편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여신은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한 듯한데 그 자세는 좌측의 디오니소스와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여신들이 입은 치마와 주름과 치마 속으로 비춰드는 부드러운 육체는 조각예술의 높은 경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조각상들은 심하게 분실되고 파손됐는데 그 일부분 조각상들이 지금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됐습니다. 19세기로부터 20세기 초까지 사람들은 파르테논 신전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여 쇠못과 쇠꼬쟁이 그리고 세멘트를 이용해 신전의 대리석 벽체와 기둥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1933년에 다시 보수 공사를 벌릴 때 보니 안타깝게도 쇠못과 쇠꼬챙이가 부식되고 세멘트도 색이 변했기에 원유의 대리석을 더욱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뉴욕 대학의 건축 설계사 램스트롬은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 여전한데 수리하고 복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보수 공사를 반대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위치하고 있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기원전 5세기 초반 페푸시아와의 전쟁 당시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페르시아로부터 입은 피해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그 파괴의 잔해를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남기기로 결의했으나 5세기 중반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아크로폴리스 재건을 추진하고 아테네 거리 곳곳을 새로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이 도시 재건 사업의 일부로 건설된 것입니다. 조형 요소와 원리. 이크노스가 설계하고 칼리크라테스가 공사 과정을 감독하여 완성된 파르테논 신전은 동서로는 30m, 남북으로는 약 70m에 이르는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신전에 어울리는 엄숙하고 장중한 느낌의 도리아식 기둥을 사용했으며 동서면으로는 각각 8개, 남북면으로는 각각 17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설계에서는 당시 그리스인들이 중시해왔던 리상적인 균형미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기둥의 설계에는 기둥의 가운데를 양끝보다 두껍게 하여 긴 기둥의 가운데서 오목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엔타시스 양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건물의 모습이 설계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기에도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지도록 고려한 것입니다. 표현 요소. 신전의 내외부를 장식하는 조각은 기원전 5세기 당시 최고의 조각가로 여겨지던 페디아스가 맡았습니다. 신전 외부의 메토피와 내부의 벽을 모두 두르고 있던 프리즈를 장식했던 조각들은 신화와 역사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으며 그리스 고전기 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안정된 비례와 뛰어난 인체 묘사 등 수준 높은 조각 기법을 보여줍니다. 육안으로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아테네인들의 감상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1801년 그리스를 방문했던 영국의 토마스 엘긴경이 내부의 조각을 해제하여 영국으로 옮겨간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이 영국 박물관의 엘긴 마블이라는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일부가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과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미술관에 전시 중입니다. 피비아스는 또한 신전의 조항에 놓여 숭배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2m에 달하는 아테네 여신상, 아테나 파르테노스를 제작했으나 이 거대한 조각상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힘과 무게를 지닌 장중함을 자랑하는 파르테논 신전은 2500년 동안 서구 건축의 모델이자 원형이 되어 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신전은 교회, 회교 사원, 무기고 등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손상을 보다 못한 유네코스는 첫 번째 세계 문화유산으로 삼아 보호했고, 유네코스를 상징하는 마크로도 쓰이게 됐습니다. 이것은 신전에 모셔진 아테나가 지혜의 여신이어서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아테네 왕관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사라진 태양신 로도스 섬의 헬리오스 동상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